0: 비누다.
1: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 바다나마 비누다